0: 외치는 뉴스에서 함부로 퍼지도록 하이.
1: 수천아 수천아 수천아 수능 준비 시절에 서른 일만까지의 할 수는 죽어봐도 성사는 미뤄할 것이다. 일만까지의 백년만 마트리 수능마저 누가 거친 성사분하러 가리 떨로 들어가던 최근만 나스파드는 가이버스 처럼하고다 아무자보더니 아무나 이스탄의 마트가다 서버사들은 불나이 사부 반이 없나오나 하나 이 수천아 마트가 버리고
2: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긴 데 기틀만 났어 맞서 불러잖아 밖에서 보는 사람 이따가 그런 어디서 계속 바짝 이래와 바로 불만한 한정사이 마사루 농세 운항생 비성고 비사 월급 비해사 커피 비전 바스로 그방으 원라딘데 기틀만 났어 맞서 불러잖아 밖에서 보는 예비 아들 유부하이고 사이네 바리 아들 너지게고 디너사이 마트와 비성고 커스터마 사고 스미 एक साथ भी एक साथ साथ साथ